만겐 가차니 그때를 나온 조카쪽 아사코 아르본 파미 그탈 아가사 엔리 사마니 조니르 메트레 기랑코니 스마크라소나 만하 다오프르니 도코라 치베지 예소메니 스마운 코치 프로그램 코크나스카나 만겐 야 아카시파니 투라

네, 펜토코스님 프랑스에서 나타나 오늘스테니스시 배아방네 나타나가도 노르제제리 코스님 프랑스에서 나타나 판케 오노디니스로타중 마도 오르중 데보브라토 코니스카 마도비 코힐리카 네펜 아마야

사다롱 이바디스베 아바나나툰 동토미네 아카스바니 도아겐로테키 아바롱니 오노 사이니 오누스탄 니 호랑자 람다미 세니 데리케린 테레니 존노 오누스타미신 세스토나 아바롱니 베바크닌 벤토니 수바 카무나데케 앙비신 비타랑토 나모스카레 이야 아카스바니 두라

0: ียนอาคาชวานีทุระขณะทำเสียงภาษาการที่ก่อนดัลนิพรุ่งน้ำทุระโปรแกรมนารมจักสวะสการที่นันพรุ่งน้ำดัลฮัจกันีโครตกุลซีนีออกตุเบอร์จานีชิบริทาริกวัดปาร์พรุ่งดัลนิพรุ่งน้ำทุระโปรแกรมว่ารถเซฟตี้บันทนีรามาโคจักการนิโอไม่แค่จึงมาตานิโครตบัจวะยานิกมาลาการนิโคขณะสกิน
1: รถเซฟตี้นี่บิดงวันที่นัดกินชุมดังซึ่งการวิสุบะยานีมีมาชีรานีบุญคุมิยาดัลรถเซฟตี้โยบังจักเกอันทนาบังวันยามรังโคทายา안전 가로 지수가 내신을 하고 있더라 브라질라오가 막아 로드 세프틴이 믿음 막아 인포메이션 안고 나 지카이 노 엔트리 파킹 노 파킹 존 바누 호스피탈 등아 바누 막아 인포메이션 안고 나 스피드백화랑 바등아 스피드백화고 안전 람람 지 라마바 막아 딱 만자 스쿨 삼바랑어리 안전 빵난 비대하면 이긴 친구들이 스피드백화고 나 만약 남근이 안전 인학당나 스쿨 미사와 라마코리아 아르왕 안고 이하 엑 시대문이 나주 같나겠다 이하고 나니까 안치 입나만긴 또 안치는 것뿐이야 순간권 옛 인증은데 이 로드 세팅이 믿음으로 사이클 선나겠다가 능탕을 하고 다행이야 근데 이거 안치는 것도 양가깝다 로드 세팅이 안 하는데 농구자 또 안치는 로드 세팅이 믿음으로 옛 인증은 안치는데 제브라 크로싱이 한번 보면 공이야 제브라 크로싱이 하는 인증은데 와노 미니츠와 미니트 끝함 농부끼면은 가리코 스톱카이면은 만리코 리치나겠다 원스카 너야 노 엔트리 노 엔트리 거 자르 나가다 블루닝아 나 와서 농자 안층 스피드 리미트 안고 바는 끝났다만 게 바디와 라마호 리앙어 안층 30 스피드 130 리미트 니시하고 끝났다만 게 사인보트 와서 농자 바디와 라마호 리앙 안층어디 40 스피드 바디와 거대 100 스피드 돈나 나 이 라마호 가리 살랑 안층어디 나 30 스피드 나 봤대 고민아 만져와 바 이 라마호 살랑 안층어디 60 스피드 나 고민아 갔다 만져와 나 로드 세팅이 비등어 안 안층어디 안층 가리 살드 바랑나 바 이안마 안층 봤음 삭기 살나 나가 가리 살라니고 안 괜찮은데 안쯤 얘는 게 있으니 한동안 모터 베이클에 그렇지 있고 서쳇쳇 또 얘는 방착기는요 안쯤 로드 세프티 구가 자르게 막다만 게또 얘고 잔압나스카 안 방문 측나스카 사고 가리 살라만나 제안 버시 치쳇 봤다 하침 와서 살나겠다만 게또 스쿨 비사랑 제안 버시 치쳇 온 구자침 와망비 똥 가리 살랭조 하디록 사바랑디 니암쿠 위자곤 니바와 달로나 신나 갓나스카 가사바이 스쿨 비사랑고 가리 살나온 저 남아 만약에 니암니 고사고 왕인족 여기 일리갈 왕인족 가리 살나겠다 드라이빙 라이센스 나가 얀 퍼블릭 세프티 얀 로드 세프티 만약에 니아 니암고 안층 자륵 나겠다 나가 얀 니암고 자륵적인 친구들 우아 모터 베이클 에코 밤착게 파니시멘코 원하겠다 만나 나 라이센스 크리 살긴 친구들 우나바 파니시멘 동아 아가바 바가바 호카맛 나바동아 내게 이면나 안드레킹 시앗 나바동아 로드 세프티니 비딩 와간 겐 친구들 바이크 살게 바람 후바 니앗 나겠다 만나 헬멧 바간자 가리 살맛등어 주타바 간자 이런 게 낭초 못다 안층나 세티나 나로로 안층 들어질라오데 나오데 분리스랑 이하랑코 니잉아하 드라이빙 라이센스도 마마동자 헬멧 간나마 간자 야금목코 분리스랑 니로빙하 야곧 안층 엔크레츠 가나겠다나가 안층이 세티니 비등은 안층나 남근이 왜냐면 이하랑코데 안층 자르크나겠다 무난게 커머실 베히클 나바 야 모터 베히클 에콘 마이코 닥나나가 마이코 닥나나자 야금목코 안층나 달리시야 더 커머실 베히클은 방바타 살론 안층 오버로딩 바스 코바니부 아로 픽업 코바니부 아로 지 커머셜 가리 코바니부 안층 낙담한 게 오버로딩 이런 안층나 남민 마치 라나 남근이 급하오마 더 커머셜 나간 게 안층 나이트 슈퍼 살게 바람 호바니까 나이트 슈퍼 살게 바람 바사 코바데 보스투 갑집게 살바 이런 오버로딩 더우야 바상데 만데코 살라니샤 보스투 코 갔다니 용자 원상 강자 로드 세프티니 아간 겐층으리 안층이 가리랑 코바 안층 레지스터 가나겠다나가 마이난 아 가리코 레지스터 가자 겐층으리 마이바 셀로보스톱 나는 겐층으리 자마노나 컴펜세이션 코바 답이 나겠다 만져와
0: 예랑 박사 나프롱니 프롱남 투라 프로그램은 눈속만 스마이바 예랑 보나하 그나프롱은 업산 스마이오 업산 프로그램으로 그롱 타이구 전화 끈끈 사깐디콘 살람

0: 토기망 미만 직망 비등 송도사가 대통령은 이토아고랍 속자나고 닥나나군요. 스키겐만악미군구 오카사악나 더왓김침 아구사코 동토급답이야.
1: 이벨라스 키아모 시에스 마락니 포이도무가니 코네스 마랑크나서나만나 라오조조 르벤 모모니 지송탈니 기랑코 크랑나만 겐 기랑우야 소니바 아타모

돌지라 뭐야 야호 남이 달랐나 말겠나 무튼나 아가타 야 리글 서비스 어토리티 이기면 마음 안 대응한 마시독자 리글 서비스 어토리티 얀 바로 사와라 야 DLSA 바 리글 서비스 어토리티요 아디타 멤버랑 그나 원하라 스카크바

약하시가니시면 아치 고보랑 그나트 생각해서 간지나 나타난 고보고 바라가 보니까 아니시면은 너 고보니까 더 비중이랑 고 중요한 보야지나. Indian Army Assam Regiment Sipairang Exercise Cambodian Patrol 하려보니 고급도고 고민을 고만이 진하. 미가레아 미니얼 방착하니 미니얼 방착하니 살로 르차스 석질사 그룹 장갑에서 랑코 르차스쿠 고급탐 프로젝트랑 물시츠큰스 강원 얼마나 아니 아바나와 농포 에밀리 오디토리움 폴후 오프라키 은하완 박사나 달그파 스쿨빈딩 나 방착하니 랑코 송이 은하와 포멀 캐비닛 미니스터 챔버린 마락 소첵 불시오 아가사코 왔다가 다우치금을 깜빡하고 미가레아 District Mineral Foundation, DMF, 르차사 석채사 구원이 있다 당가보서 양코 바탕가만 볼시 치크무 원만하하 아유 르차스쿠 고기부탄 프로젝트 랑오 생신 강하하 아유 완원이 르차부하 석비스쿠 프로젝트 랑 마쳤만하하 아니 치크무서 권라키 상마 방자카니 살 치크무바 애니버서리 프로그램 오 아바나하 제이콘 달사니 박고 신용어 와당하하 야코 다이렉토리트 오브 미니얼 리소스 East Khasi Hills, Aru East Chanti Hills District Administration, Maksa, Wataha, Itumanyo, Classroom Lang, Sanabanani, Nop Lang, Chirunani, Aru Wandaki, Jatlang Langko, Tali, Machotani, Guman, Aganaha, Unbaksana, Scientific Aru Sustainable Mining, Nangani Koba, Aganjulangaha, Aru Ajarango, Fun, Guman Langko, Jakalchina, Munaha, Unbaksana, Ecotourism, Dijabuchi, Taliani, Ba, Kotani, Aru, Mugaju Umchi, Busulanko Tariani, Gumba, Aganjanaha. India Army, Assam Regiment Sipairang, Exercise, Cambodian Patrol, Hajagani Kurutoku, Gul Medal Kumani Chinaha, Jikond, Wales, United Kingdom, Oatanaha. Social Media Post, O, India Army, Aganaha, Challenging Military Patrolling Exercise, O, Wamang Sakut Chasabati Tin Badurang Baksa Susabukaha Ari Indian Army and Mai Kamgupa Badung Kamgupa Donrang Unga Ni Umangi Changa Sapanichi Aru Apsan Kumungi Nangyumi Kamka Anichi Wamang Gul Medal Kumani Misukaha Ye Exercise Ku October Dunyuni Chigini October U Watangaha Ni Uyataha Well, no tobacco day, Hajagani Kuruptoko, District Auditorium, Turao, Dalsali Bako, Manyangaha, Aoyako, Unmasking the Appeal, Countering Nicotine and Tobacco Addiction, Inni Katabichung, Dunimbanan, Manyangaha, Yako, District Health Society, and National Tobacco Control Program, West Kalahari Fumita, Watangaha, Ariano, SP, Rupam Areng Mungsonggupa Sokupa Ni Bakul Angha State Nodal Officer Dr. Navanita Maury Tamaku Jakalani BM Namin Namgija Wa Aryaku Jakalani Chi Meghalaya O Cancer Service Ni Balbo Jako Chilna Nangani Rumen Aganjuli Bisarangi Namian Simbaljoki Kalkana Ba Thari Chakram Biakrawani Chilchaki Dumani Rumen Ba Aganjulangha Dalu Police Station Na Tamaku Jakalani Kukumiatani, Kodakni Sukanina, Best Performance Award Ko, Baboksis Ko Nangaha, Tamako, Tobacco Free Educational Institution Award Baboksis Rangko, Chatru Chatru Rangma, Aro Chadambi Dol Rangna Wamangni, Dakni Sukanina, Unangskaha. District Hub for Empowerment of Women, East Chanti Hills International Day of the Girl Child Ko, Don Bosco College, Bindi Hati O, Dalsali Bakko, Watangaha, Jion Tim Bakata Bichong, End Child Marriage and Invest in Girls' Right Enabling, Watangaha. Ya program O, Mungsong Bati, Michiklang Ni, Mangduni Ni Gement, Wamang Ni, Singani Ko, Skia Ni Gement, Awan Sing Baljoki, Bunga Ni Gement, Awan Daki, Apsan Kukui, Chon Rangko, Manpa Ni Gement, Awanangaha. Un baksana bisani bia shadi kaaniku champina nuktangan tioni ski onin dupa skurangoni alubung tangtang sokarini dupatni rangoni jakurangku dikshina aganjulangaha. Un baksana diti bacau diti palauni menba aganjulun bana umangnya ski onaniku naljukaniku alcigumuk burunani gement aganangaha yanakashbani shilong.
Was sind die Hilfen? National Health Mission to World No Tobacco Day고 마니아가 아르자노 스키라니코 닥쳐난박사나 복수스라니코바 다카가하 Community Hall 조와이오 오가타가하 Assistant Commissioner Emilia CH Moment MCS 몽송급바 조코바 위바코랑하 아르 잡조 잡주랑코 MT 두바이코니 민바카 녹당랑오 아르 빙랑이 기세포 급바치냐 먹먹랑조나하 National Tobacco Control Program니 District Nodal Officer Dr. R. 탈랑 테마쿠 남기자니 기멘트 아르 비인나 남기자니코 라마니 기멘트 Class 8 오포랭 급바 잡조 잡주랑나 아르 티치랑나 아간탈라띠 올라와하 온박사나 Superintendent of Police나 COTPE 하자드니 비탐나 닥착파니군 닥착파니나 무텔라니 어워드 복수스코 나와하 아르 주와이 폴리스테이션 아르 운플롱 캠나 베스트 퍼포먼트 어워드 코마 복수스코 오나스카하 운박사나 차토차초양나바 땡땡땡 닥갈까니요 박라파니나 복수스코 오나와하 Nongponi Emily, Mural Bon Sin, Dalsal Ni Baku, Auditorium Hall Ko Praki Unahan Baksana, Gutal Gupa Building Na Pangcapan Ni Unko, Unsa Nongbi Government Rural Primary School Na Ibon District Oso Ni Bunawaha. Auditorium Ko Special Rural Works Program, SRWP, Aro MP Skini Ni Nga O, Rukangaha, Aria Ko Rukaniyo, Na Kulachini Gita Ko Roslang Oaha, Aro Gutal Gupa School Building Na, Nak Susni Ko Education Department Mission

나시마 차담비랑니 프로그램 나던 소금은 소모요 힝밭 상마 아로 사친마락니 그바기 장코 크나소나마나하 다오 졸졸 문급은 프로그램나레 바스카나 아로 야 프로그램모 나시마 등탕 등탕 힌디 필름니 기 장코 크나소나만겐 스캉가바 나시마 키쇼르 쿠마니 릉급바 밀리 필름니 기 바리 사우리 수니 수니 헤 기코 크낭나만겐

날씨망 도기 하우스 보감나던 소금은 소모여 능탕능탕 힌디 필름 니기 트랑콕 나서라 만나하 아로본 카메나 시망 라나타 망게시 카니르 그바 더 트레인 필름 니기 키슬리에 메니 피아키아 기코 가마타하 아로 약나 타니랑 박사 다라 탐니 도키 하우스 보감나던 소금은 소모이바 야논 보나하